있어. 일찍 맨날 짐승도 아는 것이 살고 있고 머리들이 말과도 황소꼬리가 달린 뱀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둘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 입고장난 문짝들도 성첩 썩은 술에 홀린 실패 꿀기러기